예, 방 말해 그 니, 예, 와또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방 마탈라키, 예, 라우고, 예, 게, 부세아키, 베나, 예, 방 하고, 아이, 릴리우키, 라우고, 니, 예, 아오, 다비토, 셉테마,

0: time, it's not cold.
1: The weather and the people.
2: Loving Auckland. Our diverse city. planetaudio.org.nz.
3: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4: Alright, it's like we're playing live, guys. We're rolling.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하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이제 우리 학교 또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1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어요. 우리 3월 첫 강의 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종교와 또 그 진리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양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사상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측은지심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안타까운 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죠. 예수님 오시기 약 300여 년 전 맹자의 사단설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동물들과는 다른 인간의 마음이라고 맹자는 사단에서 가르칩니다. 또한 맹자보다도 200여 년 전 부처님은 자비의 정신을 가르치셨죠. 자비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도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또 친구들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함께 이겨냈던 체험들 우리는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들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차원의 것임을 오늘 복음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는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채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어요. 구원의 길, 해방의 길을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마귀에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0: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워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치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측은지심, 자비의 차원을 더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 그들 말대로 정말 처음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는 것, 마음속 깊이 감정이 복받쳤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느님께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제 구약의 하느님의 마음임을 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목자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소명은 오직 다 내어주는 사랑임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목자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샘솟는 하느님의 선하심의 표지입니다. 이 하느님의 선하심은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이제 지금 강론 들으시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참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양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이제 주님의 목자 모습 안에서 우리도 응답을 드리며,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일본교리 수용관심입니다. 교회 수도자들이 순교적인 수도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로 입는 복장을 수도복이라 합니다. 수도복은 축성의 표지이며 청빈의 증거입니다. 또한 수도복은 1차적으로 수도자라는 신분을 나타내고 2차적으로는 어느 수도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수도복은 수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깨닫게 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피하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수도복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수도복은 검소하고 단정하면서도 건강의 요건에 맞고 시대와 장소의 사정과 직무의 필요에 적응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공회 이후 수도복을 현대화하거나 수도복을 입지 않는 수도회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바오로 따르에서 펴낸 와타나베 가즈코 수녀님의 책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에서 귀찮으니까 하자 이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도덕교육의 연구라는 과목의 학기말 시험 감독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90분이었는데 문제를 다 푼 학생은 60분이 지나면 퇴실을 할 수 있었죠.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뭔가 생각하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휴지를 꺼내 책상 위에 지우개 찌꺼기를 모아 담고는 일어나 인사를 한 후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 그 무렵

가르치던 학생들과 귀찮으니까 하자 이런 조금은 특이한 퓨어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귀찮은 일을 실천해 준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모두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힘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 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관리직 소임을 맡아오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많고 적음이 사람의 내적 행복의 척도일 수 없죠.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자유의 행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발현과 다름없습니다. 지우개의 찌꺼기를 그대로 두는 것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안이하게 행동하기 쉬운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귀찮아도 행하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음악산책의 윤영선 바우러 신부입니다. 존 다울랜드가 쓴 시편 100장의 음악, 감사의 노래죠. 온누리 반겨 하나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드려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영국 리버풀 대성당 합창단이 연주하는 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카톨릭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

0: 는 info@mbaylaw.co.nz입니다.
1: 카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어제부터 여름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5일 오후부터 오는 27일까지 여름 휴가를 위해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아련은 중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모든 일반 아련은 다음 달 5일 재개됩니다. 교황은 휴가 기간 매주 일요일에는 성 베드로 광장이 아닌 카스텔 간돌포 자유광장에서 3종 기도를 집전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7월에도 주기 후 첫 여름 휴가를 16일 동안 카스텔 간돌포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휴가 기간 교황은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라우다토 시마을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등 몇몇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FTA에 포함될 이민 제도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협정과는 다를 것이라며 이는 각 협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국민당이 인도인의 뉴질랜드 이민을 차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은밀히 변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이 승인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말하며 해당 문서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인도만을 겨냥한다 보다 제한적인 방식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조치가 인도와의 관계는 물론 뉴질랜드의 국제적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러한 주장은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모든 협정은 다르다며 협상되는 접근 권한도 각각 다르며 이번에도 다른 모든 협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FTA에 따라 새로운 비자가 협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상적인 내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피터스 장관이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며 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다시 한번 인도와 뉴질랜드 모두 협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일요일 국민당 대표 자격으로 앞으로 5년 동안 7개 국가와의 자유무역을 우선 추진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액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토드 맥클레이 통상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인도 FTA의 UN 원주민 권리 선언에 대한 뉴질랜드와 인도의 각 입장을 확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최근 체결된 여러 FTA는 무역과 관계없는 숨겨진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 관련 조항이 인도 협정에 몰래 끼워 넣어졌다고 말하며 FTA 자체는 계속 추진하되 다음 통상 장관은 이것이 순수한 자유무역협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누군가의 정치 프로젝트나 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통상 담당 대변인 데이미언 오코노는 뉴질랜드 제1당과 액당 모두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시모어도 윈스턴 피터스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협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코노는 노동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협정은 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코너는 뉴질랜드가 UN 원주민 권리 선언을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도 이러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B 은행 경제학자들은 뉴질랜드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대부분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SB는 분기별 최신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국제 유가 하락이 경제 전망을 개선하고 뉴질랜드가 또 한 번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충격을 겪을 위험을 줄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달 사이 경제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이는 지난 3월 발표했던 전망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ASB의 수소 이코노미스트 닉 터플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높은 연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터플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뉴질랜드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핵심적인 혼란 요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소비와 투자 등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국내 총 생산 GDP는 올해 1분기, 3월 분기에 0.8% 성장했습니다. ASB는 경제 성장세가 이전 예상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S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터플리는 경제 회복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며 다만 회복 시점이 다소 늦춰졌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일부 수출 사업은 여전히 유가 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아직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플리는 높은 연료 가격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올해 중반까지는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기준 인플레이션은 6월까지 연간 약 4.1%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 올해 하반기와 2027년에는 다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터플리는 뉴질랜드 중앙은행 RBNZ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전보다 덜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SB는 중앙은행이 최소 9월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공식 현금금리 OCR은 장기적으로 3.25% 수준이 적정한 중립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남태평양으로 발사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야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이를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모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시간 기준 오후 12시 1분 태평양을 향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월요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 발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뉴질랜드가 이번 미사일 시험을 반갑지 않고 우려스러운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평양은 평화의 바다이며 중국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남태평양에서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 외무장관은 우리와 다른 태평양 국가들은 중국이 남태평양을 미사일 성능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라로통과 조약에 따라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안으로 발사됐습니다. 피터스 장관은 이번 시험이 2024년 중국의 대륙 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반복되는 행동처럼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는 영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0: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 역시 이번 미사일 시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니 윙 호주 외교 장관은 이번 발사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은 같은 날 호주와 피지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바다 안보 협력체는 다른 태평양 국가들의 참여도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현재 역대 여러 국가를 순방하며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태평양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중국은 모의 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윈스턴 피터스 장관은 이를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군의 뉴질랜드 인근 활동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 군함은 태즈먼해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달 중국 군함 3척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를 향했으며 이러한 중국 해군 기동부대가 해당 해역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내일은 대체로 맑고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1950년 12월 이념을 향한 믿음은 좌우로 세상을 흔들고 있었지만 하느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올곧게 하나로 모여 자라고 있었다. 믿음의 열매가 익어갈수록 수확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김수환과 정학원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를 최덕홍 주교가 남기고 간 말이 매웠다.
1: 성탄까지 마음을 살펴라.

0: 화제가 되는 일곱 가지 품은 네 가지의 소품과 세 가지의 대품으로 나뉘었다. 이미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네 가지의 소품을 받은 김수환과 정학원에게 마음을 살피란 말은 때가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소품과 대품 사이의 거리는 머리와 가슴의 사이만큼 가까웠지만 멀었다. 독신과 기도. 이제 영원히 독신 생활과 성무 일도를 통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겠노라고 하느님께 약속드려야 했다. 약속을 드릴 수 있을까? 그는 독신이란 말에 고독과 외로움이란 단어를 넣어보았다.
1: 천주님, 저같이 나약한 영혼이 그토록 무겁고도 버거운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0: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서 당장 내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쩌나? 외로움이란 녀석에게 잠식당해 아무나 붙잡고 싶으면 어쩌나? 막연했던 사제란 이름이 다가올수록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복잡한 머리만큼 마음 또한 시끄러워갔다. 그는 지나온 인생 28해를 돌아보았다. 그 어떤 순간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신학교 생활 중에도 유학생활 중에도 전쟁 중에도 하느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남은 생도 하느님께 매달려야 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했다.
1: 고독할수록 주님을 찾았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고독할수록 주님만을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합니다. 제가 먼저 고독을 찾게 하소서. 고독이 주는 은총에 감사하며 그 힘으로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0: 마음을 살폈으나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확신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는 1950년 12월 23일 차부 제품을, 다음 날인 12월 24일 부제품을 받았다.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부제님이 탄생했다. 사제 탄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2: 이제 곧 졸업이구나. 사제품을 언제 받으면 좋을지 너희들끼리 정해보거라.
0: 1951년 7월, 그는 다급해졌다. 아직 사제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잠재웠던 불안과 걱정이 슬며시 깨어났다. 시간은 언제 이렇게 빨리 흘렀는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만큼 꼭 그만큼이라도 준비되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망설이는 그에게 서품 동기가 될 정학원 부제는 선배인 그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을 전했다. 그도 선배의 의견이 간절했다.
1: 신부님, 힘들지 않으세요?
0: 장병화 신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질문에 섞인 마음을 골라냈다.
3: 힘들지. 정말 힘들어.
0: 힘들단다. 한 번도 신부가 되기 싫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도 힘이 들단다. 김수환은 더욱 자신이 없어졌다.
3: 그런데 아무리 힘든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만큼이 하겠어?
0: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 그 무게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하셨을까?
3: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에 답이 있지.
0: 오직 사랑. 그는 지금의 전례력이라 할 수 있는 첨례표를 펼쳤다. 날짜를 손으로 한날 한날 짚어가며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애를 따라갔다.
1: 주님, 당신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사랑이 불타게 하소서. 기진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낮이건 밤이건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도 땅끝까지 제 십자가를 치고 당신 뒤를 따르게 하소서.
0: 그의 손이 멈췄다. 1951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그의 서품 날짜가 정해졌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의 다음 날이자 한국의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순교일의 전날.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장 가까이 함께 걸으신 분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 사흘 연속 사제의 길에 길잡이가 되는 날이라 그는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찾아뵙고 있는 KCR 뮤직 온앤온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중에서요,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신청곡들만 모아서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예, 저희 KCR 뮤직 온앤온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페이지 뮤직 온앤온을 통해서 애청자님들의 신청곡과 소중한 사연 받고 있는데요. 예, 그 밖에도 그 오프라인 행사나 관계자님들 그리고 여러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오클랜드 104.6 FM 라디오나 플라넷 오디오 웹사이트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께서도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뮤직 온앤온 오늘 첫 곡으로는요, 윤하의 A Rainy Day 준비했습니다.